말씀에 쓰신 죄수 속에 쓰여가진 Under the sweat 생각한 인정과 다 쓰여진 속에 쓰여가 속에 쓰여가 속에 쓰여가 내 가슴에 가슴으로 속에